가지 문헌 제목으로 개천시 소초급당위원회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원주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리어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평남 탄전의 굴진 재탄단에 대해서 사회주의 경쟁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소식을 사실과 함께 싣고 생산의 한 부분으로 틀어주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 여러 단위의 현실을 놓고 쓴 기사를 비롯해서 절약이 생활로 관습으로 되게 할때 대해 쓴 글들과 특파원의 연 소식, 그리고 러시아에 갔던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귀국한 소식과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80돌 기념 국제 학술 토론회에 참가할 총련 조선대학교 대표단이 도착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염소 때 흐르는 평풍덕의 아침 이런 제목의 글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 의식을 지니자 이런 표지 아래 증산군 개국개양관을 돌아보고 쓴 글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남에게 화를 돌시우려는 일본의 근시안적인 대결 정책이 초래할 것은 자멸뿐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전력 석탄 생산을 앞세워 새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해 들끓고 있는 경제 전반에 더큰 활력을 부어주자 이런 표지 아래 사설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의 힘을 놓자와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 풍곡 청년 탄광에서 년간 석탄 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평안남도에서 석탄 전선의 활력을 부어주기 위한 지원 요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소식과 철도 운수 부문의 군들과 수사들이 동력 기지들의 석탄을 제때 실어 보내주기 위한 정성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생의 화운을 아름답게 갖고 오주는 위대한 품 이런 제목으로 들꽃소녀의 성장의 갈피에 새겨진 크나큰 영광과 고귀한 운정에 대해 전하는 글을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째 즈음에서 내각 총리 박태성 동지에게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수상이 축전을 보내온 소식과 외무상 최선희 동지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제일 중시하신 문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후대들이 훌륭한 조건과 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조국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믿음직한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운 동지의 숭고한 사랑에 대해 전하는 기사와 일꾼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군중관에 대해 해설한 글을 싣고 남포시에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는 소식과 문천시 인민위원회에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일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대표단이 경모의 종을 표시한 소식과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80돌 기념 국제 학술 토론회에 참가할 총련 조선대학교 대표단이 도착한 소식, 그리고 러시아에 갔던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귀국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우리나라의 리원주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리어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유색금속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과 시중군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이 군의 경공업 공장 건설과 병원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시군들에서 더 많은 기름나무림을 조성할 때 대해 쓴 글과 실리를 따지면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리용 가치가 큰 기름나무로 원료림을 조성해서 적은 임지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한 운율군 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사회문화 기사들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보호동 9월 27일은 1979년이 관광기원하고 한국들이 기념하는 세상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9월에 이 다입했으며 인민들에게 풍부하고 문명한 문화청소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용도 밑에 명산 명소들마다의 관광지 문화휴양지들을 수만히 일도 세우고 사계절 우상하기 위한 사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두첫동네인 삼전시와 수수천년 자연의 경관으로만 여겨둔 동해의 기슭, 새소리만 유종하던 마식령의 심산계곡을 비롯한 방방곡곡에 전변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솟아나 복받은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연연히 넘쳐나는 특색있는 복합형 산악관광지구, 우리식의 해안관광도시 마식령 스키장.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관광업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새 생활 새 복리의 향유자로 참된 삶을 꽃피울수록 온 나라 전체민은 사회주의 문명의 개화기를 펼쳐주신 절세비인들의 열아의 사랑과 불멸할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경치 좋은 곳곳에 인민의 복리를 위한 유원지 관광지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웅대한 설계들을 펼쳐주시고 관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그처럼 우리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칠보산 고월사를 비롯한 명승지들을 인민의 문화 휴식처로 관광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셨으며 관광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관광사업을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떨치는 중요한 사보로 내세우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관광지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봉사시설을 원만히 갖추는 등 나라의 관광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1: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보살피심 속에 평양관광대학

0: 예술은 나라의 능력 있는 관광 일꾼들과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원만히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례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 지리적 유리성과 자연 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시고 이를 위한 경제 실무적 법적 후속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2023년 8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관광법이 채택됨으로써 국내, 국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가 확립돼서 나라의 관광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당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과 쉼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나라의 관광업 발전 방향을 밝혀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연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들의 문화 관광 기지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흙먼지 날리고 찬눈비 내리는 관광지구 건설장들을 찾으시며 수많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 쓰신 다시만 어버이 사랑 속에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에 맞는 우리식 관광업이 새롭게 창조됐으며 문명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동해의 명사 심리가 모든 봉사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해안 관광도시로 전변되고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등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 잡은 삼지연시를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관광업이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되도록 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 속에 오늘날 이것은 산간 문화도시의 표준, 번복이 지방도시로서만이 아니라 사계절 산악관광지구로 그 면모를 보다 일신해가고 있습니다.
1: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눈부신 융성의 새 전기를 줄기차게 쏘나가는 당중앙의 탁월한 용도의 손길 아래 태어난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 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종소 생활기지들과 관광 봉사시설들은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각지의 문화휴양지들과 관광명소들로 행복의 인파가 물결치는 속에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문명 부흥의 소중한 제부들을 안겨준 어머니 땅의 열화 같은 사랑을 언록서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이 날로 개화만발하는 사리주의 문명과 더불어 세세연연 인민의 웃음을 꽃피울 문화적 제보들이 끊임없이 솟구쳐오르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조국의 참모습입니다. 인민을 위해 부흥의 세월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당의 거룩한 용도가 있어 우리가 리상하는 사회주의 문명과 무궁한 번영의 변천사는 더욱 힘있게 씌워질 것입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화력발전 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에 처음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 생산으로 들끓는 화력발전소들의 일꾼들을 내려보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면서 경제작전과 지위를 박력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한 킬로와트의 전기라도 더 생산할 일념으로 보이라 및 탑인 발전기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운영 부문의 직장들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허기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해서 대중의 악량된 투쟁유리가 전력 생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루 보수 직장과 탑인 보수 직장, 열 설비 보수 직장 등 보장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는 설비 보수를 다그치는 한편 보수 자재와 예비 부속품을 넉넉히 생산 보장해서 여러 허기에 대한 대보수를 질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전력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발전 설비들에 대한 업관 점검과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10번 확인, 1번 조작의 원칙에서 증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탑인 발전기의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 동평양, 청천강 화력발전소들에서는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불량 개소들을 미리미리 찾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전력 증산의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1: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로 가장 용이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변남도에서 지역의 보건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책임 일꾼들은 나라의 보건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모두가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도 보건산소공장의 능력 확장을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산소 생산에서 핵심 부분인 피스톤식 공기 압축기와 액체 산소 저온 펌프 설치가 끝난 데 이어 액체 산소 저장 탱크 개작 사업도 완결돼서 시험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당의 은정 속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병원군 병원과 맹산군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갖춰놓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일꾼 양성을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틀어지고 내밀고 있습니다.
0: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진단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회용 검사띠를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일회용 검사띠는 혀소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를 증대시켜 마이크로 리버 핵산이라고 하는 질병 표시 분자들을 검출합니다. 검사띠는 포도당 검사띠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비해서 보다 민감합니다. 연구사는 마이크로 리버 핵산은 암과 같은 질병을 적이에 진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혈액, 혈장, 타액에 매우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검사와 같은 표준 실험실 방법을 이용하여도 검출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사는 연구집단은 생물수감부 검사띠의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는 특수한 효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효소는 검사띠의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증폭시켜 농도가 보통 때에 비해서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이크로 리버 핵산을 검출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성과를 실험실 밖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진단장치에 도입하면 질병 검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권주현, 허일아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며 이 땅위에 인민의 낙원, 인류의 지상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지상향으로 전전되어가고 있는 대조국. 이는 정녕 우리대에 반드시 인민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불멸의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건. 녹음 구성 우리대에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1: 세월을 앞당기며 격동의 군문조차가 이 땅에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인민들이 반기며 환호하는 눈부신 실체들이 일도서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심있게 과시하는 사변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이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변혁적 성과들이 줄기차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적인 현실들은 결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우리 대에 반드시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인민이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 지상향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려하는 정치성지 철석이 의지가 안 하는 고창한 전변이고 구의 불같은 헌신으로 마련되는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0: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종남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준다. 우리 대 우리의 손으로. 정녕 여기에는 우리 민들에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생활,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려있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미아리 채온다.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장에 울려 퍼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의 구절구절이 그날의 격정을 돌이켜보는 신의주시 농업경영위원회 부위원장 문철수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있다.
2: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밝히신

0: 기양한 설계도 따라 어느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이 새 시대를 힘차게 일어나게 한 이 투쟁에 총 매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경연한 청소동지께서는 당진강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셋째 의정터 여사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자 해서 농촌혁명을 우리 세대가 후대들 위하여 반드시 짊어지고 수행해야 하는 지상의 갑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열심히 분투하여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사회주의 전반적 발전을 심있게 추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촌혁명은 우리 세대가 후대들을 위하여 반드시 짊어지고 수행해야 하는 지상의 가업, 정녕 경려하는 청소동지 이 가르치심에는 우리 대에 반드시 부유하고 살기 좋은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우리 힘과 지혜, 우리의 분투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서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안아오고 우리 인민이 세계적 승망을 하루빨리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오려했습니다.
1: 문희들 추옥독에 대새겨본다. 완공 단계에 이른 양도곤촌 문화휴양지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대에 해놓으면 후대들이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돌아보실 때에는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이런 못에 혁명을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며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시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오늘의 창조대전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는 것인가. 고무산 세민트 공장 지배인 호남길 동지의 격정의 토로 들어보자.
2: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념과 법칙에 종지부를 찍고 도시 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려는 우리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우리 대에 반드시 풀어주시려는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멀고 가까운 곳이 있을 수 있고 지방마다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생활환경, 자원에서는 차이 날 수가 있지만 우리 공화국 영역에서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절대 불변한 원칙입니다.
1: 이렇듯 훌륭하고 눈부신 실체들을 하나씩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연달적으로 창조하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어찌 그뿐이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은 죽어도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3: 지금도 경리한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제15차 전국경원대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며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신성하고 거기한 부름과 나란히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생님이라는 부름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종말이지 석구치 어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그처럼 감높이 불러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그 사랑과 믿음에 우리 대참가자들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기념촬영장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극과 부흥의 모든 기속과 순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새시대 교육혁명의 고창한 확대 심화를 선언한 데 이번 대회에 우위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저는 국가 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시작되는 온 나라의 교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발표 능력의 기초를 다져주는 국어교육과 또 외국어교육의 힘을 넣어 모든 학생들을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문제로 알차게 키워나갈 용기가 넘쳐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전체 교원들이 결단에 바치는 깨끗한 양심과 헌신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자들의 위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학생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알차게 키우는 데 헌심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의 송대한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대루리오 기리전할 사랑과 운종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대회 같은 그 사랑과 믿음에 높은 교육사업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1: 평양교원대학 부속 노란봉구역 성소학교 부교장 곽은결 선생의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저도옵니다. 우리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이는 정녕 조국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애국자께서만이 제시하시고 완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은 경연대계 사업이었건 신의주 여관 경리 정춘하 동지는 말한다.
4: 우리 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바로 이 철석의 우지를 안으시고 이어가신 길이기에 경리하는 정수동지의 혁명정도의 길은 희생적인 헌신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언제인가 경리하는 청수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신께서는 시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도록 내 나라를 사회주의 강국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이미 설사 하나리 머리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 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하리알 정령인은 자신의 뜻을 깡그리 다 바쳐서라도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과 인민을 번영과 행복의 절정이 오고 그 창창기를 열어놓으시려는 위대한 우보이 몸은 우지의 세찬 분출이 바로 그래서 청소동지께서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그처럼 바쁘신 혁명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고 군지 지도는 만 사람을 울리는 눈 혼신의 자욱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1: 그렇다. 위대한의 천만 노고와 맞닿고지 바로 이 땅의 모든 기적이며 하여 날로 더욱 높아지는 것이 조국의 위상이고 인민의 전원입니다. 위대한 당이 있기에 대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대치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봅니다.
5: 위대한 오브로로 부르는 인민의 노래.

3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28분 강선의 기상 불굴의 정신이 날에 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 견야마다의 풍미한 가오를 안아오시리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시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6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를 보내드립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극 어머니의 마음.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체과학 교육의 최고 전당으로서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대학 창립 72세 즈음에서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족관 과장 양명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대학의 70년 역사를 긍지높이 청하하시고 주체혁명이 새 시대의 대학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의 명성 떨치는 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 건설의 정적 방향으로 규정해 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학의 기본 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학의 제일 생명으로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교육과 과학 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 인재 육성과 첨단 과학 이론, 기술 창조를 기본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수 체계와 관리를 개선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서한에서 제시된 사상 이론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인류급 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휘황한 설계도입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 서한을 높이 받들고 지난 10년간 대학의 전체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학을 혁명 인재 육성의 본보기 대학, 세계 인류급 대학,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 부부장 방일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대학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인류급 대학 건설을 위한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구수행에 총매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알고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참된 혁명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 구조를 선진 교육 구조로 확고히 전환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세계 인류급 대학들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당이 제시한 교육혁명 수행의 앞장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학의 수많은 일꾼들과 교원 용사들이 명예칭호와 학위 학직을 수여받았고 10월 8일 모범 교사들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머지않아 창립 80돌수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원 용사들은 대학의 군기 높은 역사를 돌이켜보며 역사적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안고 뜻깊은 창립일을 맞응해 가고 있습니다.
3: 다음, 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청년 조선대학교 대표단이 경모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뜨거운 동포의 애정으로 제1동포 자녀들을 청년 애국위업의 미래를 꿰매고 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0: 당제 9차 대회가 진행된 올해를 자랑찬 알국증산 성과로 빛내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열의가 고조되는 속에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울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 점령의 승패가 농사 결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가을거지와 나달털기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농업근로자들을 가을거지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매일 수천 정부의 벼가을을 해제끼고 있습니다. 예비 부속품들을 넉넉히 확보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놓고 있는 해주시와 강녕군, 배천군, 재령군의 농장들에서 벼 종합수확기와 소형 벼 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개성시의 농촌들에서 그날 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반별, 분조별 사유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있는 판문구역과 개풍구역, 장풍군에서 작업 순찰을 바로 정하고 논면적이 많은 지역에 노력과 농기계들을 집중 배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의 과학농사 제1주의 방침을 받들고 씨 뿌리기와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풍요한 작황을 마련한 황해북도에서 가을거지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원군과 은파군, 봉산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애써 가꾼 나달을 한 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면서 단무기, 동가리치기를 비롯한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평안남도에서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나달의 여문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벼를 베드리고 있습니다. 문덕군, 숙천군, 평원군에서는 곡식이 충분하게 여문 포전들의 물빼기를 선행시켜 가을거지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운반거리에 맞게 각종 농기계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곡식이 익는 족족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쌀로서 조국을 받드는 애국농민이 될 일념 안고 평양시, 평안북도 등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도 가을거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올해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곡청년탄광의 단부들이 과감한 분발력으로 연간 석탄 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에 나르치는 혁신의 기상은 우리 탄부들의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완강한 실천력에 힘있는 과시이며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분투하고 있는 온 나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회로 고매주고 있습니다.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 점령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극한 풍곡 청년 탄광의 일꾼들은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모건하게 집행해 나갔습니다. 탄광에서는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 증산의 방도를 찾아주이고 혁명적인 대중운동회로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굴진과 박탈을 앞세울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위를 알심 있게 해서 많은 탄량을 확보하고 채탄장을 예견성 있게 꾸리도록 정책적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세기존 세계력 창조를 위한 대중운동을 실속 있게 벌리며 막장 작업의 기계와 비중을 제고하는 등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시에 대책하도록 했습니다. 석탄광업 부문의 노동계급을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감높은 공헌을 세우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에 충만된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배가해주는 정치사업 경제선동활동이 기동성 있게 벌어져 온 탄광이 증산조략운동으로 끌어번졌습니다. 당이 안겨준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오중업 청년 돌격대, 강호영 청년 돌격대원들과 일갱 굴진 4소대, 청년갱 굴진 2소대원들이 암질 조건에 맞게 굴진 개설을 누리고 연속 전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면서 맡겨진 굴진 과제들을 초과 완수함으로써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수평 탄 이적기, 버럭 적재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어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1층 제고되었습니다. 탄부들의 애국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일갱의 여러 채탄 단위가 연간 계획을

0: 넘쳐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단강적인 생산 실적은 나날이 높아갔습니다. 청년경의 당부들은 막장 조건에 알맞는 채탄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다음 교대 도화주기, 한탄차 도화기를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석탄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공무작업반의 기술자, 노동자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막장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각종 부속품, 기공구들을 제때에 보장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에 적극적인 혼신성을 발휘해서 연간 석탄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풍곡 청년 탄광의 탄부들은 연말까지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할 신심과 배짱을 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리원주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 대회 남자 역기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26일 70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원주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51kg, 축혀올리기에서 198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98kg을 성공시키고 종합 349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349kg의 성적으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조진미, 김미래 선수들은 물에 뛰어들기 여자 10m 고정판 동시경기에서 2위를, 리청성 선수는 남자 역기 75kg급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0: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상 설비 제작과 부분품 가공을 맡은 단위들에서 각종 설비들과 부분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을 제길에 완공하는 데서 대상 설비 제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극한 안주 펌프 공장, 단천 재련소의 일꾼들과 생산자들이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성능 높은 펌프들과 수지 탱크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했습니다. 평양 건설 기계 공장과 평양 건설위원회 랑랑 건재 기술 교류소에서는 설비 제작에 필요한 가공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자재 보상 대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가치 있는 지구 장비들을 장안 도입하여 진승강기와 물엿 생산 설비 제작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과 전자자동화 설계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변압기와 배전함, 분전함, 조종반 설계를 미약성과 편리성이 보장되게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자들이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및 자동 조정 설비들을 선색 없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평양 금속건재공장과 성천강 전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앞선 가공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식료품 생산 설비 제작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 자리의 품도 아끼지 않고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원산 영예군인 가방 공장을 개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닐 소나무 책가방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일념 밑에 도당위원회에서는 공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한 데 기초해서 개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과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를 영도업적 단위답게 일신시켰습니다. 최태용 특파기자는 원산 영예군인 가방공장 지배인 염철준, 기술준비실장 리철남 동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2: 이번에 공장을 개발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문제가 설비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팔뚝 재봉기, 이동식 재단기를 비롯해서 성능이 높은 설비들을 수십 대나 새로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종전보다 1.2배로 높이면서도 질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건물 내부를 현대감이 나게 하고 울림 경관도 조성하고 문화후생 시설도 새로 꾸려서 공장의 생산 환경, 생산 조건, 생활 조건을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3: 공장이 새로 개건된 데 맞게 지금 어디에 뭐를 받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설비에 정통하게 한 사업과 정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 한 사업에 뭐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시에 새 기술 자료를 그저 1만 2천여 건 더 구축하고 그를 통한 기술학습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구장비 도입을 비롯해서

0: 노력, 전략, 경영 및 기술 혁신 목표를 전방위 있게 세우고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오스트랄리아의 멜버른에서 24일 보스와 도대의 승용차가 충돌해서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앞서 23일 인디아의 델리에서는 달리던 보스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 9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함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어전에 우리나라는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비옥동, 우시를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대동, 금강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5내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천, 덩신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덕천, 시천, 장진을 비롯한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이며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겠으며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동, 부전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건설 부문, 농업 부문, 전력 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박과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원산, 함흥시는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해산, 라선시는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4도씨, 신의주 23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20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4도씨, 청진 21도씨, 해산 19도씨, 남포 26도씨, 라선 21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

0: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라손실은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4도씨, 24도씨, 신의주 13도씨, 24도씨, 해주 17도씨, 26도씨, 사리본 15도씨, 25도씨, 강계 10도씨, 22도씨, 원산 15도씨, 23도씨, 함흥 12도씨, 25도씨, 청진 13도씨, 23도씨, 해산 6도씨, 20도씨, 남포 16도씨, 24도씨, 라선 11도씨, 22도씨, 개성 16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낮입니다. 오늘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평안북도 해상에서 오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겠으나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2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식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내드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면적 국가 부흥의 활로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 전통질입니다. 강선의 기상, 불굴의 정신이 날에 친다. 얼마 전 우리는 철강산으로 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취재길이 올랐습니다. 천리마의 고향에 들어서니 농자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잡아주시며 동무들은 자체의 힘으로 제강소를 하루빨리 복구하여 강철을 생산함으로써 해방된 조선노동계급의 위력을 과시하여야 한다고 하시 던 수령님의 그 음성 귀전에 들려오고 강선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계 제작한 초고 전력 전기로를 보시고 대피하시던 위대한 상군 미상 눈앞에 오려왔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의 국위 제2차 전원을 높이 받들고 충천한 투쟁 기세와 고도의 분발력으로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강철 직장을 찾. 여기서 우리는 전후 폭능력의 붕괴 압연기에 12만 톤의 강제를 생산한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당 앞에 교리한 철강제 생산 목표를 무적하려는 노동계급의 불갓 굳센 의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호 초고전력 전기로 앞에서 강철직장 조직 김용건 동무를 만나 얘기했습니다.

0: 로마는 철강제를 부높은 요리로 안고 저희 동물을 시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 법자였던 우리 직장의 일꾼들과 여행원들이 요리 속에 보다시피 지금 1호 초전력 조기를 비롯한 모든 총기로들이 그렇습니다.
1: 우리 당을 철로 팥둥 할아버지 처럼 성과 애국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강선의 노동계가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앞에 결의한 철강제 생산 목표를 기어이 섭류 노동계급의 더큰 요리인 1호 초고전력 전기로 우기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샘물 상태를 감시하며 부원료 투입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교대장 황별송 동무도 만나
2: 브레질을 넘치는 데서 그것이 기술 규정과 표준 제작법이 여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장과 작업반장들이 너희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부원료 첨가제도를 이때 놓아야 합니다. 지금 샘물이 한창인데 이런 때 그 조금이라도 긴장을 샘물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용해공들이 능숙한 손치로 올려와 첨가제들을 연속 로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흘러 용해공들이 출강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해공 윤경석 동무의 목소리도 마이크에 담았습니다.
3: 그래서 출강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무런 샘물을 못 쓰겠지만 선배의 용해공들이 작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 때 출강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출강 준비에 빈틈이 있을 때라 자기 마트를 체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드디어 출강의 시각이 왔습니다. 출강 하는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월곡회단 전국을 들어올린 1호 초고전력 전기로가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대차에 실려온 대남 뒤에 샘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굵은 샘물을 바라볼수록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전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노동계급이 소리치며 힘차게 내달려야 전국의 노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진다고 하시면서 전후 전리마 대고조 시기와 같이 전국의 앞장의 소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두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그 교시가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용해공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의 미소가 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해공들의 긍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우리는 용해공들과 함께 그 기쁨의 순간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철강제 증산 성과로 올해를 빛내어가려는 용해공들의 충성의 마음이 쏟아져 내리는 샘물과도 같이 그리도 뜨겁고 불같은 것이라고. 용해공 김성동무는 말합니다.
2: 이게 바로 우리 용해공들의 자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기세를 놓치지 않고 배가된 전진 속도로 더 많은 철강제를 생산하면서 나라의 강철 기둥을 옥색에 다지겠습니다.
1: 이어 우리는 아변 직장, 쇠밧줄 직장도 돌아보았는데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개선에 힘을 넣으면서 중요 건설장들과 단광들에 보내줄 관광, 소철, 내루, 쇠밧줄 등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일터마다에서 우리는 강선 노동계급의 높은 포부와 만만한 자신심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선 노동계급은 어제도 오늘도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당의 정도에 무한히 충실하고 강철 증산으로 위대한 우리 조국의 융성 본영의 이바지에 가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강선의 기상, 불굴의 정신이 날아친다. 지금까지 전리마 제강이윤합 교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4: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 가요 강선의 노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선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 이혼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

보도입니다. 9월 27일은 1979년에 세계관광기구가 정하고 그 성원국들이 기념하고 있는 세계관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9월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며 인민들에게 풍부하고 문용한 문화종소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용도 밑에 명산, 명소들마다의 관광지, 문화휴양지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사계절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와 수수천년 자연의 경관으로만 여겨오던 동해의 기슭, 새소리만 유종하던 마식룡의 심산계곡을 비롯한 방방곡곡에 전전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솟아나 복받은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연연히 넘쳐나는 특색 있는 복합형 산악관광지구, 우리식의 해안관광도시, 마식룡 스키장,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관광업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이 고갈수록 새 생활, 새 복리의 향유자로 참된 삶을 꽃피울수록

0: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 문명의 개화기를 펼쳐주신 졸세 위인들의 유라의 사랑과 불멸할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경치 좋은 곳곳에 인민의 복리를 위한 유원지, 관광지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관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칠보산, 구월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관광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었으며 관광업이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관광사업을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관광지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봉사시설을 원만히 갖추는 등 나라의 관광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보살피심 속이 평양 관광대학에서는 나라의 능력 있는 관광 일꾼들과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원만히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관광을 할수 있는 곳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유리성과 자연 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시고 이를 위한 경제 실무적, 법적 후속 조치들도 취해주셨습니다. 2023년 8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관광법이 채택됨으로써 국내, 국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 환경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나라의 관광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0: 당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과 쉼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나라의 관광업 발전 방향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곳들의 문화 관광 기지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흙먼지 날리고 찬눈비 내리는 관광지구 건설장들을 찾으시며 수많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쑤신 다심한 오버의 사랑 속에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에 맞는 우리식 관광업이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문명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동해의 명사십리가 모든 봉사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해안 관광도시로 전전되고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 등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 잡은 삼지연시를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관광업이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되도록 할때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운정 속에 오늘날 이것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본보기 지방도시로서만이 아니라 사계절 산악관광지구로 그 면모를 보다 일신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눈부신 융송의 새손길을 줄기차게 쏘나가는 당중앙의 탁월한 용도의 손길 아래 태어난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 생활기지들과 관광봉사시설들은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각지의 문화휴양지들과 관광명소들로 행복의 인파가 물결치는 속에 계절에 괴뎀이 없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문명 부흥의 소중한 제보들을 안겨준 어머니 당의 요라 같은 사랑을 온 몫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국가의 전년적 융성기, 날로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 문명과 더불어 세세연연 인민의 웃음을 꽃피울 문화적 제보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인민을 위해 부흥의 세월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당의 거룩한 용도가 있어 우리가 리상하는 사회주의 문명과 무궁한 번영의 변천사는 더욱 힘있게 씌워질 것입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화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 증산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 생산으로 들끓는 화력발전소들의 일꾼들을 내려보내요.

0: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뒤 모든 것을 지향시키면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한 킬로와트의 전기라도 더 생산할 일념으로 보일러 및 타빈 발전기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운영 부문의 직장들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허기별, 교대별 사비주의 경쟁을 우익히 조직해서 대중의 앙양된 투쟁 요리가 전력 생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루 보수 직장과 타빈 보수 직장, 열 설비 보수 직장 등 보장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는 설비 보수를 다그치는 한편 보수 자재와 예비 부속품을 넉넉히 생산 보장해서 여러 허기에 대한 대보수를 질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전력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발전 설비들에 대한 옵간 점검과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10번 확인, 1번 조작의 원칙에서 증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타빈 발전기 출력을 높이고 순천, 동평양, 청천강 화력발전소들에서는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개소들을 미리미리 찾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전력 증산의 담보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1: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종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골머지고 실행해야 할 최급선무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지역의 복원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책임 일꾼들은 나라의 복원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모두가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도 복원 산소 공장의 능력 확장을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산소 생산에서 핵심 부분인 피스톤식 공기 압축기와 액체 산소 저온 펌프 설치가 끝난 데 이어 액체 산소 저장 탱크 개작 작업도 완결돼서 시험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당의 운종 속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평원군 병원과 맹산군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 일꾼 양성을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틀어지고 내밀고 있습니다.
0: 다음,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에서 23일 제약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착공식에서 한 관리는 제약공장 건설이 의약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태풍 25호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중보도 수단이 전한데 의하면 24일 현재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으며 3명이 여전히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989동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유종 김주연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이업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야님 김정운동 측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고 사회주의 전야마다 황금이삭 솔립니다. 결코 그 어떤 우연이나 하늘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중첩되는 도전과 장애 속에서도 농업생산 창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명백한 실천적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오신 경야님 총비소동제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 오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수능이 우러릅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기간에 농업 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알곡 생산 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해 주신 경야님 총비소동지의 거룩하신 영상. 경야님 총비소동지께서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밀 가공 능력을 확장하며 종자 흉년과 과학 농사, 간석지 농사와 두벌 농사, 토지 개량을 알곡 생산 증대의 중요한 담보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0: 말씀하실 때 우리미는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해가 갈수록 불리해 지른 기후와 우심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해서 그 어느 부문보다 더 큰 파동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농업 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 모든 것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작전하고 누구나 선뜻 결심할 수 없는 중대 결단도 내리며 나라의 농업 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견인해왔습니다. 경야린 정비 소동지께서 당중앙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 청년 강령, 여기에는 농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지침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정책은 전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 혁명이 문권의 글로 남기는 혁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억척의 의지를 지니신 경야린 정비소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혁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 열풍을 다시 한번 고조시킬 때에 대한 문제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저수확지 농사를 잘하고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 생산을 늘릴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시대 농촌 청년 강령에 제시된 사상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영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해서 농업생산에 유리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도록 하신 크나큰 배려에도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해마다 방대한 관계공사 과제를 훌륭히 결속하도록 해주신 혁명적인 조치에도 나라의 농업생산을 하루빨리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야린 정비소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어려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광란이 전야를 휩쓸었을 때 몸소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며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일일이 취해주신 경야린 정비소동지, 은파군 대총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맥을 놓지 말고 분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약하게 책임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침수 피해를 입은 안변군 오개농장을 찾으시어서는 찬비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재복구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혼신과 노고를 우리 민은 전혀 잊지 못합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농업위원회 부원 자문철, 강철 동지들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1: 깊은 피해를 입은 안병군 오이농장을 찾으시어 피해복구 사업을 지도하신 경려하는 청부서 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이 또다시 농장을 찾으셨습니다. 온통 침수대의 혹당 속에 묻혀있던 농장벌들이 피해 운종을 말끔히 가신 모습을 만족 속에 바라보시던 경려하는 청부서 동지께서는 안병군 옥외농장과 월락농장의 논들이 원상대로 복구되었다고, 며칠 전만 하여도 강화천 지방이 터져 많은 면적의 논들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들을 원상 복구하고 알곡 수확고에 용량이 미치지 않게 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우러오며 일꾼들은 격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2: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 논두레도 풍년이삭 설레는 바다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한 일꾼이 농약살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자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러면 농약살포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셔서 몸소 비행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중용 안변포 상공에 새겨진 사연 깊은 비행운은 조국의 국악문화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 깊은 화폭입니다.
0: 어찌 안변군의 오계리와 올랑리에만 새겨진 화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석 한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허리치는 감탄물 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어 바닷물에 잠긴 논뼈들을 보시며 그리도 가슴 아파하신 경야는 총비서던지.
3: 경야는 참선께서는 며칠째 쏟아져 내린 폭으로 하여 험해질 대로 험해진 진창길을 헤치시며 이곳 간속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일꾼들로부터 피해 사항과 복구 실태를 상세히 보고받으신 경야는 참선께서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재방구까지 나오시오. 사정없이 쓸어드는 바닷물을 이흑토록 바라보시면서 이미 보고를 받아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고 못내 안타까운 신호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경량은 청선께서는 터진 재벌로부터 간속지 논벌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일꾼들의 거듭되는 말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침수된 포졸로 서슴없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때는 만조 시간이어서 바닷물이 허리를 치게 논들이 모두 침수되셨습니다. 일꾼들 모두가 재성수로 몰아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경량은 청비서동지께서는 바닷물에 잠긴 벼이삭을 손에 드시고 살펴보시다가 바닷물에 잠긴 논뼈의 입과 이삭이 모두 새까맣다고 이런 것을 보고 참상이라고 한다고 하시며 못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경량은 청선께서는 터진 재방복구 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한 것과 함께 환원복구가 가능한 논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염지 피해 방지와 용량관리 대책을 비롯해서 논뼈 생육에 필요한 모든 대책적 문제들을 빈틈없이 강구해 나가면서 논뼈 수확과 감소를 최소화하고 초계산 수준의 알곡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 나간다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0: 안속 간속지 제방 흉명 사족지 강사 리일진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진정 경야인 정비소동지시야말로 나라의 농업 문제를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누구나 다 잘 사는 나라로 보란듯이 일도세워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그를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어버이십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땅의 풍요한 가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위대하신 우리 어부의 천만 노고와 맞닿고지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사회주의 전야에 행복의 열매가 주름지게 하시려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야민 정비소동지를 높이 모시어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는 보다 큰 비약과 발전이 이룩되고 우리 민이 노력할 문명 부유한 사회생활 사회 행복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지금까지 이름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끼하고 펼치고 이 시간에는 불후의 권작 피바다가를 주제로 한 서해금 협주곡 피바다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희열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각마다의 뜻은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유원지 총국원 차광령 동무는 만난 자리에서 흘려진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 시기 한때를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연한 김정은 끝없는 헌신의 세계가 어려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연한 청비서 동지 위민원씨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능남 물놀이장에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를 날리는 건설자시오. 자신께서 구상하시고 구림으로 구려주셨고 문서물장의 형성하는 무료 건이나 도와주시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종종 나라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민족 최고의 문명이 되도록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 경연은 애국이 나온 것입니다.
0: 경연은 운동지께서 2014년 완공된 능라 인민유원지를 찾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능라 인민유원지를 찾으신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내게 보다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예심하고 구체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나 원지 총장 승현철 동무는 경연은 김대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해서 릉나 인민유원지가 종합유원지로 꾸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잊지 못할 역사의 날을 뒤돌이켜봅니다.
2: 이날 경연은 김대께서는 릉나 겁등호관과 릉장 릉나 유원지장을 비롯 유원지 곳곳을 돌아 유원지가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답기 일도서도 귀중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경연서 동지께서 릉남에 불리시오 악질하게 높은 물 믿고 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셨고 부장과 배구장, 배구장이 꾸려지게 되는 사실 지면서는 연기를 하고 물에 뛰어들 수 있으니 릉남 물놀이장 물놀이장이라고 민족에 하십니다. 완전히 일승나 물놀이장을 바라보시면서 경리하는 성비서는 분위기가 참 좋다고 이제 물놀이장이 운영하면 사업을 꿀게 되고 기쁨에 말씀하셨습니다.
0: 지난 시간 나라의 명당 자리들마다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미린 승마구락구, 원천문화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생활 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기쁨과 낭만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진정 순간 이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 인민적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국민의 행복을 끊임없이 내사하고 있는 경애하는 김정은이시여 인민의 모든 이상은 빛나는 현실을 펼쳐지고
3: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량의 농근맥에서 거지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농근맥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력직 전개해서 도냐마다 합동하는 기상이 차넘치도록 했습니다. 사시의 농군들은 불거지 지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별로 실속 있게 조직해서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알곡생을 초과한 중흥 농업근로자들은 감자 농사의 본보기 단위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알곡 증산으로 보답할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높은 작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산시안의 농근맹 조직들에서도 모든 농장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대용단군, 대감군 농근맹위원회에서는 농자원들 속에서 대중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해설 선전을 참신하게 진행하며 한 알의 감자도 허실없이 거두어지기 위한 회주의 경쟁운동을 목적지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종숙군맹 지계 해설 강사들은 를 순회하면서 알곡생산에서 뭐 보안 농장 농장원들의 과와 경험을 극 속에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다성을 도시 돌려나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냅니다. 새로운 각오와 투쟁 분발하여 올해 계획을 무조건 완지를 안고 량강 농업근로 혁명적인 등의 위력을 증폭시키면서 농사 결속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0: 황해남도에서 자연 에너지기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군종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 속에 자연 에너지기에 의한 전력 생산의 중요성과 의의, 경제기술적 효과성을 깊이 인식시켜 이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에 적극 이용하려는 관의 일꾼 근로자들의 열의로 태양선 체계 전력력 조성 사업은 없는 규모로 활기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소와트 능력의 일체형 태양빛 주역 변환기를 새로 설치해놓고 대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조직한 데 이어 경험을 일위한 사업을 속에 내밉니다. 황해남도은행에서는 단위의 전력 소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태양빛 발전 능력을 조성해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모든 업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건설감독국과 도무역관리국, 도대응관리국을 비롯한 다른 도급단위들에서도 자기 단위의 전력 소비량에 따르는 일체형 태양빛 충전역 변환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주시 안에 22여 개의 봉사단위들과 과일군, 안악군, 송화군, 삼천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수십 킬로와트의 태양빛 발전 능력을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도안의 수많은 주민 세대들에서도 살림집 지붕들의 태양빛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고도되고 있습니다.
3: 다음, 요르단 강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가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24일 유엔 인도주의 사업 조정 사무소가 밝힌 데 의하면 이 지역에서 2023년 이래 사상자와 물질적 피해를 초래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 행위가 6천여 건 감행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주지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은 6,5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132여 개의 팔레스타 주민 지구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철거되었으며 3,100여 대의 자동차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철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아니라. 가요는 촌만 산악 뒤흔들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촌만 군민의 철속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소상공인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빛나는 혁명실록의 갈피갈피에는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후대들을 위해 뜨거운 정을 기울이신 하많은 이야기들이 알아새겨져 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도 제일 좋은 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친오버이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1: 우리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는 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종에 의하여 마련된 학생소년 가해 괴한 기지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스님께서는 동해의 명승지로 소문난 성도원의 선원단 야영소를 건설해 주시고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어 학생 선원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도록 그나큰 사랑과 인정을 돌려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영소 관련 영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훌륭히 개관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0: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소장 최준성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명승지에 훌륭히 꾸려져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오면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 소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그 뒤를 가보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강사 리련정 동무는 말합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사업 실패를 여야시고 야영생들의 일종 계획이 문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의 해수욕을 반영할 때 대한 운종어린 처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사실 온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진행된 이후 황월경의 대장관을 이룬 해안관광도시에 남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온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로부터 구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도원 국제선연단 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학생 선연들의 심정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보시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것입니다. 경의하는 그이의 유라 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2025년 여름 성도원 국제선연단 야영소의 야영생들이 온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식용 스키장이 건설되었을 때에는 겨울철 야영도 처지가요 야영생들이 스키도 타게 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그들이 타고 다닐 보수 문제 이르기까지 일일이 해결해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해의 명승지의 세계적인 무기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우리 학생 선인들을 떠다시 불러주셨으니 경의하는 구이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것입니다.
0: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 이 이야기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도루에도 꽃을 피우실 위대한 어버이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희룡용가 요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웅소천승,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이 시는 1959년 작된 작품입니다.
1: 지하리 평산 3등 세포 750리 광활한 땅에 이 나라 치가 끓고 있다. 아한 절벽들을 깎아내 오만산 칠만산을 날리며 도도히는 우람찬 발구름 앞에서 물러선다 모든 것이 서둘러 길을 내이며 오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또 변하고 있느냐 산이요 벼랑이요 층층 암벽이요 내가 있을 자리 이제 어둠이냐 이 청년들 돌격대원들 쩡쩡 두터운 얼음장을 까내고 영하 20도가 넘는 물속에 뛰어들어 천년 잠들었던 강바닥을 나나올렸다. 이 청년들 돌격대원들 물을 동의로 마시는 사자 같은 사나이 숨이 컥막 캄캄한 곳에서 홀립 물고 벽을 나간다. 머리 숙이라 아슬한 줄령이여 이 마식령 줄기여 이 청년들은 해주 화성단을 졸업하고 또다시 따라 달 영웅들이거니 햇빛에 얼빛에 보며 이 궤도 올리고 벌써 나들며 역사들은 지붕을 얹고 일어선다. 멀지 않았구나. 메세들도 외로워 구슬피 울던 고요 계곡에 첫 기적이 일게 울릴 날이 산 높고 고리 깊어 한숨도 만선들이 차창에 기대어 풍에까지 가다올 그날이 정녕 멀지 않았구나.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줄 모르며 청년들이 뿌린 감 높은 땀에 젖어 조국의 한 모든 것이 정습으로 변모될 이 아하노라 일주일에 천만 피로서 헤쳐넘은 항일선열들 억슬이여 한 몸이 스스로 정대가 되고 폭약이 되고 지렛대가 되어 사회주의 조국의 창창한 앞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들을
0: 지금까지 1959년에 창작된 시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이 공은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보도입니다. 9월 27일은 1979년에 세계 관광지구가 정하고 그 성원국들이 기념하고 있는 세계 관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9월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며 이민들에게 풍부하고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용도 밑에 명산 명소들마다의 관광지, 문화 휴양지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사계절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견시와 수수천년 자연의 경관으로만 여겨오던 동해의 기석, 새소리만 유정하던 마식령의 심산계곡을 비롯한 방방곡곡에 전년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솟아나 복받은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연연히 넘쳐나는 특색 있는 복합형 산악관광지구, 우리식의 해안관광도시 마식령 스키장. 말로 발전하는 우리의 관광업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새 생활, 새 복리의 향유자로 참된 사업이 꽃피울수록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대주의 개화기를 펼쳐주신 절세비인들의 열아의 사업과 헌신관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위인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광기를 비롯 각지의 시도온 곳에 이동리를 위한지 관광지 훌륭히 꾸리기 위한 웅비를 펼쳐주시고 관광사업에서 문제들을 만만히 풀기 위한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용조자 김일성 동지께서는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칠보 산 구호탄 명승지들을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관광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 관광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라. 관광사업을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모습을 설치는 중요한 사업에 오시는 경위하는 김대선은 관광지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봉사시설을 원만히 갖추는 등 나라의 관광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보살피심 속에 평양 관광대학에서는 나라의 능력 있는 관광 일꾼들과 자들을 구체적으로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관광 있는 곳에서 자기 지방의 자연적 유리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위한 경제 실무 보석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23년 진행된 조선인공화국 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제27차 에서 관광법이 채택되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 환경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관리 체계가 확립돼서 나라의 관광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당대비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과 쉼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나라의 관광업 발전 방향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곳들의 문화 관광기지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흩날리고 내리는 관광지구들을 찾으시며 수많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 쓰신 다시 의 사랑 공화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식 관광업이 새롭게 창조됐으며 문명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위대한 당 펼친 휘에도 따라 동해의 명사 십리가 모든 봉사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해안 관광도시로 전변되고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 등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 잡은 삼견시를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관광업이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되도록 할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 속에 오늘날 이곳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본보기 지방도시로서만이 아니라 사계절 산악관광지구로 금연노를 보다

0: 지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눈부신 융성의 새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가는 단장의 탁월한 영도의 손길 아래 태어난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 생활기지들과 관광공사시설들은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각지의 문화휴양지들과 관광명소들로 행복의 인파가 물결치는 속에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문명부흥의 소중한 세부들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열아같은 사랑을 온넋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 날로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 문명과 더불어 세세연연 인민의 웃음을 꽃피울 문화적 제보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고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인민을 위해 부흥의 세보를 앞당겨가는 위대한 당의 거룩한 영도가 있어 우리가 리상하는 사회주의 문명과 무궁한 번영의 변천사는 더욱 힘있게 씌워질 것입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화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생산으로 들끓는 화력발전소들의 일꾼들을 내려보내어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면서 경제작전과 지위를 방역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한 킬로와트의 전기라도 더 생산할 일념으로 보일러 및 탑인 발전기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운영 부문의 직장들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호기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대중의 앙양된 투쟁 열의가 전력 생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루 보수직장과 탑인 보수직장, 열설비 보수직장 등 보장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는 설비 보수를 다그치는 한편 보수 차지와 예비 보수품을 넉넉히 생산 보장해서 여러 허기에 대한 대보수를 질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전력 생산 정상화에 적극이 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 발전 설비들에 대한 업관 점검과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10번 확인 1번 조작의 원칙에서 증기세를 늘리는 것 탑인 발전 전기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순천, 동평양, 청천강 화력발전소들에서는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불량 개소들을 미리미리 찾아 대체하기 위해 빈틈없이 세워 역청산의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0: 당의 진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상 설비 제작과 부품 가공 단위들에서 각종 설비들과 부분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을 제1일에 완공하는 데서 대상 설비 제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안주 펌프공장 단천세련소의 일꾼들과 생산자들이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총발동해서 성능 높은 펌프들과 수지탱크 생산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평양건설기계공장과 평양건설위원회 낙랑건재기술교류소에서는 설비 제작에 필요한 가공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자재보상 대책을 앞세워 함께 가치 있는 지구상비들을 상한하여 승강기와 물류 생산 제작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과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변압기와 배전함, 전함 반 설계를 미학 편리성에 보장되게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자들이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참으로써 전기 및 조정 설비들을 손색하고 있습니다. 평양 금속 건재 공장과 성천강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앞선 가공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식료품 생산 설비 제작에서 매일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볼스카의 수하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24일 칼부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31살 난 우크라이나인이 사람들에게 마구 칼부림 흐름을 해서 4명을 죽이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0: 경찰이 24일 이스탄불의 여러 장소에서 반테러 작전을 벌여 11명의 테러 군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자들은 사회 교제망을 통해 극단주의를 선전했으며 테러 행위를 감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정숙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림업은 김정일 애국주의 선의 구현하기 위한 명리하고도 된 사업이며 나라의 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0: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위대한 당의 형제의 손길에 내 손이 더욱더 불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복구의 나날에 우리 민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갖고 절세비인을 모시어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오늘도 농번영할 내일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신념으로 쪼아봐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알이 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료장을 찾으시고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그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역사에 없는 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던 경애하는 중기서동지에 존귀하신 용사님이 잊지 못할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사업을 벌려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기서동지께서는 산림조성 사업에서 일대 흉명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나날이 푸르러 가는 조국의 산발들의 산가 많고 인민 누구나 경애하는 서동지께서 산림복의 가장 정확한 진로를 명시하신 분열의 대강들을 중엄히 되새겨봅니다. 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건설하여 산림복구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역사적인 노작들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림이 위대한 수령님 위한 장군님의 순간 요문을 관찰하기 위한 위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주강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 최국 사업이라는 것을 전세민의 가슴 깊이 있습니다.
1: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 초장 김승재입니다. 산림복구의 시작과 함께 좋은 나무 모를 또 많이 생산 보장 절실하게 요구 또 뿐만 아니라 양묘장들에서도 사정화를 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경향 총비서동지께서는 군들에게 산림은 주변의 산들처럼 조성한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스풍어 주변의 산들에 우거진 것은 산림 성능도 때문이라고 산림 경영 부문에서 스풍어 주변의 산들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수종별 구성 상태를 알아보고 좋은 수종의 나무를 돈 많이 생산해서 어떤 산들에 혼성림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깨운다. 이렇게 돼서 모를 해당 지역 산림의 경영 목적에 따라서 수종별로 생산 보장하게 한 사업이 전국 도처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순 산림조성의 초기부터 푸른 숲이 더 좋은 내일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0: 하나의 못미을 이해한 삼사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제122호 양묘장을 찾으셨을 때였습니다. 과학파, 공업파, 지리학파가 훌륭히 실현된 양묘장을 돌아보시는 경애를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을 울었습니다. 이곳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파, 공업파, 지리학파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공묘장의 본복이 표준으로 전변시킬 때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향서동지였습니다. 이날 경향서동지께서는 도 제122호 양묘장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수억 그루의 나무 모를 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는다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하는 양묘장을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 수 있도록 담하고 통이 크게 건설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사업을 자기의 뼈심을 들여 기파가야 한다고 참으로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국의 사업을 자기의 뼈심을 깊숙이 박아야 한다.

이때쯤에는 인복고야말로 후대하여 내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 애국사업이며 사업의 힘과 열정을 높이 키우려야 한다는 그의 순간 뜻이 어려 있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단계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일군대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지는 귀중한 가르쳤습니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모이는 황금산 포로 전변시키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심혈과 노고를 되새고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금 세계 안습니다. 이 땅의 소중한 모든 것을 품어안으시고 어린 나무 한 그루에서도 인민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안아보시는 경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받 조국 산천을 아름수 강산으로 꾸려나아갈 불같은 의지를.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이었습니다.

0: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체 과학 교육의 최고 전당으로서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강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향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대학 창립 이름돌세에 즈음하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조관 과장 양명희 동지는 이렇습니다.
1: 청비서 동지께서는 소환해서 대학의 70년 용진 앞에 처음

0: 부채 혁명이 새시대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명예 대학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다시 고수하고 세계의 명성 떨치는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주체 혁명의 새시대 공학대학 건설의 정적 방향으로 규정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대원 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학과 강도들을 주셨습니다. 당권 충실성을 대학의 제일 생명으로 변함없이 고수하고 나가며 교육과 과학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제 육성과 첨단 이런 기술 창조를 기본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교육의 내용과 교수 자리를 개선하기 비롯해서 소환에서 제시된 사상 이론들은 김영대학을 이력으로 강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휘황한 설계들.
1: 경의하는 처음의 역사적 소환을 높이 받들고 10년간 대학의 전체 일꾼들과 교원연구사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학을 혁명인재 번복이 대학, 세계 인류급 대학,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하면서 김일세학 부부장 박일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대학의 우리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인류급 대학 건설을 위한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구수행에 총매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알고 사회주의 건설에 복만은 참된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구조로 확고히 전환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세계 1류급 대학들의 수준으로 세우기 위한 사업, 교육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제시한 교육혁명 수행의 앞장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학의 수많은 학생과 교원 용사들이 생화 학위 학직을 수여받았고 10월 8일 모범 교수자들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이란다. 모지않아 창설 수를 맞은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원 용사들은 분기 높은 역사를 돌이켜보며 역사적 소환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안고 뜻깊은 창립일을 마중해 가고 있습니다.
3: 당제 9차 대회가 진행된 올해를 자랑찬 알곡가로 빛낸 이유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요리가 거소되는 속이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오리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 점령의 승패가 농사결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가을거지와 나달돌기에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예수 농업 근로자들을 가을거지예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참신하게 벌리 매일 수천 정도의 표가오를 해제끼고 있습니다. 예비 부동록히 확보하고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힘은 해두시와 강룡군, 배촌군, 재룡군의 농장 표종합 수확기, 서형 표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습니다. 농사를 최적기에 질적 하기 위해 세성시의 농촌들에서 그걸 그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판문구역과 개풍상품군에서 작업 소중하고 논면적이 여기 농기계들을 집중 배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의 과학농사 제일주의 방침을 받들고 씨 뿌리기와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풍요한 작황을 마련한 황해 북도에서 골고지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원군과 운파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애소 가꾼 나달을 한알도 호실없이 면수 단목기 동가리 치기를 비롯 동정관 만물림을 빈틈옵니다. 그와 나달 돌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평안남도에서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대 기초에서 매일 많은 연속 배드리고 있습니다. 문덕군, 숙천군, 평원군에서 곡식이 충분하게 요문 포전들의 물빼기를 선행시켜 가을거지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운반고리에 맞게 각종 농기계 절하게 배합하면서 곡식이 익는 접촉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쌀로서 저는 애국농민이 될 일념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등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역 가을거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목 활로를 개척해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구 청년 탄광연합교섭소 풍곡 청년 탄광의 탄도들이 과감한 분발력으로 연간 석탄 생산 계획을

0: 악당교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에 나래치는 등은 우리 간부들의 병적 요리와 완강한 실천은 과시이며 중소국의 한마음을 안고 다른 회들의 결정관 출에 분투하고 온 나라 근로자들을 이훈 창조회로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당제 구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 조명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풍곡 청년 탄광의 일꾼들은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모관하게 집행해 나갔습니다. 탄광에서는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 증산의 방도를 찾아주고 혁신적인 대중운동회로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굴진과 박토를 앞세울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위를 알심있게 하여 많은 탄량을 확보하고 재탄장을 예견성 있게 꾸리도록 정책적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세기준 세기록 창조를 위한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이며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제고하는 등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시에 대책하도록 했습니다. 석탄광업 부문의 노동계급을 국가건설의 초크에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우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에 충만된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배가해주는 정치사업 경제선동 활동이 기동성 있게 벌어져 온 탄광이 증산조략운동으로 끌어번지었습니다. 당이 안겨준 애국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며 오중읍 청년돌격대, 강호영 청년돌격대원들과 일갱 굴진 4소대, 청년갱 굴진 2소대원들이 암질 조건에 맞게 굴진 개소를 늘리고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면서 맡겨진 굴진 과제들을 초과 완수함으로써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수평탄 이족기, 보록적재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고 가동률을 높이게 한 기술혁신운동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돼서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1층 제고되었습니다. 탄부들의 애국요리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일갱의 여러 재탄 단위가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한 것을 비롯해서 탄광적인 생산 실적은 나날이 높아갔습니다. 청년갱의 탄부들은 막장 조건에 알맞는 재탄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다음 교대 도와주기, 한탄차 도하기를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석탄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공무사업반의 기술자 노동자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막장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각종 부속품, 기공구들을 제때에 보장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에 적극적인 헌신성을 발휘하여 연간 석탄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풍곡 청년 탄광의 탄부들은 연말까지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할 신심과 배짱을 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리본즈 선수가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류계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26일 70kg급 경기에 출전한 리본즈 선수는 올리기에서 151kg, 예수 198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주켜올리기에서 198kg을 성공시키고 종합 349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349kg의 성적으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조진미, 김미래 선수들은 물에 뛰어들기 여자 10m 고정판 동시 경기에서 2위를, 리청성 선수는 남자 육기 75kg급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0: 그다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자루의 풍도 아끼지 않고 기울이는 어머니당의 순관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원산 용해군 가방 공장을 개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닐 소나무 책가방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일념 밑에 도당위원회에서는 공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한 데 기초해서 개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과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를 영도업적 단위답게 일신시켰습니다. 최태용 특파기자는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 지배인 염철준, 기술준비실장 리철남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이번에 공장을 개발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문제가 설비 현대화입니다. 팔뚝 제공기, 이동식 재단기를 비롯해서 성능이 높은 설비들을 수십 대나 새로 갖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종전보다 1.2배로 높이며 질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추고 그리고 공장의 내부를 현대감인 원림경관도 조성하고 문화후생 시설도 새로 꾸려서 공장의 생산 환경, 생산 조건, 생활 조건을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공장이 새로 개관된 데 맞게 지금 어디에 뭐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3: 새로운 설명 기한 사업과 장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 한 사업에 뭐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시의 새 기술 자료를 그저 2006건 또한 기술 학습을 매일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 장비 탑에서 노력 전략표 역시 목표를 전망성 있게 세우고 힘있게 주십니다.
1: 다음 나미비아의 남부 지역에서 군 구제역입니다. 23일 정부는 구제역이 없는 것으로 선포됐던 이 지역의 한 목장에서 소들을 검사한 결과 동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 임용순,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9월 28일 음력으로는 여류들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이북쯤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대동 금강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안개가 꼈습니다. 오후 한때 고원에서는 소당 11m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후리어스 한번 내지 10m의 소낙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개이겠습니다. 지역에서 리어스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백두산에서는 3cm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산과 동신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벼락이 치고 불겠습니다.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우와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 2 내지 30mm입니다. 내일 고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북부,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은 새벽 한때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동 부전을 비롯한 소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건설 부문과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박과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밤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서풍이 초당 일내지 쓰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흐려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되겠습니다. 다음 평성 사리원 운산시는 흐려서 한때 되겠으며 니주시는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겠으며 라선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흐려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수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새벽의 대차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어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새벽으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흰 새벽에 대체로 흐리어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송 14도씨

24도씨, 신의주 13도씨, 24도씨, 해주 17도씨, 26도씨, 사리본 15도씨, 25도씨, 강계 10도씨, 22도씨, 온산 15도씨, 23도씨, 함흥 12도씨, 25도씨, 청진 13도씨, 23도씨, 해산 6도씨, 20도씨, 남포 16도씨, 24도씨, 라손 11도씨, 22도씨, 개성 16도씨, 25도씨 정도로 예 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 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0.5 내지 1.5m이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황해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 초당 7m로 불겠으나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전한때 1m 정도로 세게 불고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고 물결은 0.5 내지 10m로 일겠습니다. 전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0.5 내지 1.5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연대는 바다 날씨를 알립니다. 9월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1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m로 세게 불고 물가운 바다의 수 0.2m로 일고 모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1.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동해 해상 북풍이 불다가 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내지 10m로 일겠습니다.

0: 버더미다.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곳곳마다의 훌륭히 일떠선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유원지 청국 책임부원 차광영 동무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벌이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가 어려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위민 헌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능남 물놀이장에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주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셨고 또 문수물놀이장의 흉상화는 무려 110건이나 보아주시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종종 나라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해주시려고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이하는 청비서동지 애국헌신이 나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0: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완공 단계에 이른 릉라 인민유원지를 찾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릉라 인민유원지를 찾으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원지 청국 과장 승현철 동무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에 의해서 릉라 인민유원지가 종합적인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감회 깊이 돌켜봤습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릉라 겁도무관과 릉라 물놀이장, 릉라 유의장을 비롯해서 유원지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유원지가 요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답게 훌륭히 일떠서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릉라 물놀이장에 올리시오 아찔하게 높아 보이는 물 미끄럼틀을 바라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셨고 농구장과 배구장, 모래토 배구장이 꾸려지게 되는 탈이 사실 지붕을 보시면서는 체육 경기를 하고 물에 뛰어들 수 있으니 릉라 물놀이장은 다기능 물놀이장이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면모가 완전히 일신된 릉라 물놀이장을 보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분위기가 참 좋다고 이제 물놀이장이 운영을 시작하면 이것은 사람들로 끓게 될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0: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명당 자리들마다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미림 승마구락부,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생활 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진정 숭고한 비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자국을 이어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3: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량강도 아닌 농근맹 조직들에서 가월고지를 적게 끝내기 위한 사회로 농업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농근맹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력 있게 조직 전개해서 덜 끓는 조냐마다에 약동하는 기상이 차 넘치도록 했습니다. 삼존시의 농근맹위를 진행 적용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단계별로 실속 있게 조직해서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알곡생을 초과 완수한 중흥 농장의 농은 감자 농사의 원복이 다녀준 당의 사랑과 믿음이 알곡 증산으로 보답할 한으로 수고 이끌면서 매일 높은 작업을 기록했습니다. 해산농근맹 조직들에서도 농장들에서 속이 경험 교환 운동이 벌어지도록 열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대농단군 남군 농금융위원 농장원들 속에서 대중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해설 선전을 참신하게 진행하며 한 알의 감자도 호실없이 거둬들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숙군의 농근맹 직예 해설 강사들은 포존들을 순회하면서 알곡 생산에서 모범적인 도안의 농장, 농장원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속에 선전해서 모든 농업 근로자들이 다수화 운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진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해서 올해 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의지를 안고 량강도 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위력을 증폭시키면서 농사 결속을 위한 투쟁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0: 경남도의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군중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군들과 주민들 속에 자연에게 의한 생산의 중과 의 경제기술적 효과성을 깊이 인식시켜 이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 해결의 자리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요리로 해서 태양빛 발전 체계에 의한 전력 생산 능력 조성 사업은 전례 없는 규모에서 활기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회사는 수십 킬로와트 능력의 일체형 태양빛 충전 역 변환기를 새로 설치해놓고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조직한 데 이어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황희남도 은행에서는 단위의 전력 소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태양빛 발전 능력을 조성해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모든 업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건설감독국과 도 무역관리국, 대흥관리국을 비롯한 다른

0: 단위들의 자기 단위의 전력 소비량은 1태양빛 충전 역 변환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해주 시안의 여계의 봉사 단위들과 과일군, 아라군, 송화군, 삼천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관 기업소들에 사는 실제 수마트의 태양 발전 능력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에서도 산림집 지붕들의 태양빛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가정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골모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로 가장 용이로운 혁명사부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지역의 보건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책임 일꾼들은 나라의 보건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당의 순간 의도를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모두가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돌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더 높은 요리 속에 도 보건 산소공장의 능력 확장을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산소 생산에서 핵심 부분인 피스톤식 공기 압축기와 액체 산소 저온 펌프 설치가 끝난 데 이어 액체 산소 저장 탕크 개작 사업도 완결돼서 시험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당의 은종 속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평원군 병원과 맹산군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갖춰놓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일꾼 양성을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틀어지고 내밀고 있습니다.
0: 다음, 오스트랄리아에서 7월부터 8월 사이에 실업자 수가 2만 8,2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021년 11월 1일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24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권영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창작된 반성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0: 전진, 전진, 신승도 높이 전진. 아이고 머리도.
1: 아, 그만큼 앞을 보고 다니라는데.
0: 야, 기사장 동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글쎄, 하루 종일 눈앞에서 재봉발음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뻗어나니. 아이고. 아니, 그런데 정말 이렇겠습니까?
1: 아, 됐어, 됐어. 완전 놈, 빨리 공장 일꾼들을 집에 농물 방에 모이라고 하오.
0: 예?
1: 시당에서 학생용 가방 생산과 관련한 회의가 끝났다고 집에 농만돼서 방금 전화가 왔어.
0: 아니, 그렇습니까? 아야, 그럼 우리 공장 생산 계획이 승인됐겠군요.
1: 아, 참, 나도 모르겠어. 집에 농부가 무척 상심해하는 걸 보면

0: 부결이라도.
1: 아니, 부결이라니요?
0: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공장이 새로 건설된 형편에서 한 해에 수천 개도 아니고 수만 개의 가방을 생산한다는 게 말처럼 어디 쉽겠어?
1: 예. 하긴 힘에 붙인 거야 사실이지요 뭐.
0: 암만 해도 우리가 계획을 너무 높이 세운 것 같아. 나라 사정을 생각지 않고 욕망만 앞세웠다고 지배인이 말이나 듣지 않았는지원.
2: 학교에서 지루하다 나오면은 우리 엄마 어? 반장 큰 엄마가 드라마!
1: 아니?
0: 아니? 저기 달려오는 애가 우리 지배인 동네 딸이 아니요?
1: 예, 옳습니다. 소학교에 다니는 우리 수연이에요. 수연아!
2: 그럼마!
1: 학교에 가는 길이니?
2: 예.
0: 언니, 여기 공장엔 왜?
2: 저, 이거.
1: 아야, 이게 뭐니?
2: 그럼마, 우리 엄마 아침밥이에요.
1: 뭐? 아침밥?
2: 예.
1: 에이고, 그러니 너 또 밤새 빈집을 지키고 있었구나.
0: 원해도. 누가 너더러 밥을 해오랬니? 응?
2: 아버진 출장 가 있고 엄만 들어오지 않아요.
0: 수연아, 내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엄마가 꼭 집에 가도록 하마. 응?
2: 야, 정말이나요?
0: 가만, 너 그 책가방 꼴이 뭐냐? 어?
2: 예?
0: 온통 해지고 일꾼까지 떨어지는 걸 좀 봐라. 자, 가방을 인내라. 어? 어서.
2: 없어요. 엄마가 인차 갖춰준댔어요. 그나마 밥이 아직 따끈따끈해요.
1: 아니야, 걱정 말고 어서 가봐라.
2: 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1: 저 어린 게.
0: 그러게 말이요. 지레이 너무도 참. 애가 방이 조직이 되도록. 지배인 동무가?
3: 운전사 동무, 수고했어요.
0: 지배인 동무!
1: 지배인 동지!
3: 아니, 기사장 동무.
0: 지배인 동무, 수고했어다.
1: 지배인 동지,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3: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0: 예?
3: 난 어느 쇼비에 참가했어야.
0: 아니다. 저, 내 잘못이 그거다. 연간에 수만 개의 가방을 생산하자고 계획할 때 기사장인 내가 좀 더 타산해 봐야 하는 건데.
1: 예, 우리가 너무 오버리 컸지요 뭐.
3: 그런 게 아니라 기사장 동무, 우린 원래 계획했던 수만 개가 아니라 그 10배는 만들어야 합니다.
0: 뭐라고요?
1: 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10배? 아니 그럼 수십만 개를요?
3: 예, 어느 쇼비에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0: 아니, 그럴 수가.
3: 기사장 동무, 반장 동무, 어젯밤 우리 가방 공장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하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 해에 수만 개 정도면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새 가방을 다 메워주겠는가고,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타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릴 대책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주셨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요?
1: 그게 정말입니까?
3: 예. 그러시면서 국가가 아무리 큰 부담을 진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어깨 위에 제일 멋있고 질 좋은 가방을 새학년도 전으로 하루빨리 메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하늘 같은 사랑을 받아 안으며 난 정말이지.
0: 기회인 동무.

0: 자, 소영들아, 응? 아, 공장 일꾼들이라는 게 그저 모양기만 하면.
1: 기사장 동지, 너무 기뻐서 그럽니다. 아, 글쎄, 작게만 생각해온 우리 아이들의 책가방 생산이 이젠 온 나라의 제일 큰 관심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2: 예, 한번 번뜰을 보이겠습니다. 예.
0: 그 여유는 좋은 거고. 그래, 재봉 일반장 동무, 오늘 계획 수행률이 얼마라고? 어? 왜 시물시물 웃기만 하오?
1: 아이고, 제 말을 들으시고 기사장 동지의 입이 딱 벌어질 걸 생각하니 뺨집이 흔들거렸어요.
0: 뭐라고?
1: 기사장 동지, 저녁까지 200%는 문제 없습니다.
0: 뭐? 어? 아, 그래요?
1: 아이고, 어쩌니까 저절로 벌어지죠?
3: 그 입신들이란.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재봉기 바늘처럼 잠시도 쉴 새 없이 그저
0: 참, 동문입니다, 오빤. 동문엔 현재 몇 프로요?
3: 아, 예? 우린 거.
2: 기사장 동지, 저 부분품 반장의 말까지 들으시면 아예 뒤로 벌렁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1: 예, 주의하십시오.
2: 예. 어?
3: 아, 좀 조용들아 그래. 착이란. 저 기사장 동지,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데다가 아, 기능공들의 수준이 따라서지 못하다나니 아직...
0: 또 기능공 타령이요? 일을 하면서 키워야지, 어? 우리 한번 이 손바닥에서 자갈 소리가 나게 일판을 벌려보기요, 어? 아, 당에서 자재와 설비, 노력을 아낌없이 보장해주고 있는데 뭐가 두렵소? 매일 250%는 수행해야겠어.
3: 아니, 250%를요?
0: 그렇소. 자, 모두들 자신 있겠지?
4: 예!
5: 합시다!
4: 예. 합시다!
6: 자신 있습니다!
1: 어, 다들 모였군요.
0: 아, 지배인 동지, 오늘 청하를 시작하자입니까?
1: 기사장 동무, 청하 사업에 앞서 우리가 만든 이 가방 멜끈을 좀 보세요.
0: 멜끈이요? 어디죠?
1: 그래, 선맛이 어때요? 멜끈이 진에 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0: 글쎄... 아, 이 정도면 뭐.
1: 그럼 하나 더 묻자요. 집에 딸 명순이가 지금 대학 3학년생이지요?
0: 예, 옳습니다.
1: 딸애가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 않던가요?
0: 그, 뭐 그런 데까지 미쳐.
1: 앉으세요.
0: 예.
1: 재봉 일반장 동무.
7: 예, 예.
1: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죠?
7: 예, 있습니다.
1: 그 집 아들은요?
7: 에이구, 우리 구토포리야 언제 어깨 아플 때가 있다고요. 그 녀석의 손엔 칼이 더다는.
0: 아, 멜끈 같은 거야 뭐 별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까?
1: 물론 가방에선 좋은 품이지요. 하지만 그렇게만 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멜끈의 이렇게만 얇게 대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깨가 아파하지 않을까요?
7: 저, 우린 그 애들 거니 그저 든든하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1: 아닙니다.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 배낭 가방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 손인 책가방을 다른 손은 악기와 서지품까지 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너무도 가슴에 맺히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신 것이 아닌가요?
0: 지배인 동지,
1: 저도 딸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보내는 우리 부모들은 물론이고 그 누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없었지요. 오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만. 지배인 동지, 저희들이 그만.
0: 예.
1: 동무들, 가방 생산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대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두 어깨에 그대로 실리도록 우리 모두 생산자의 손이 아니라 부모의 이 손으로 학생 가방의 질을 최상위 수준에서 보장합시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들어왔습니다.
1: 들어왔어?
0: 예.
1: 어디?
0: 예, 봤어요.
1: 오, 정말 좋구만, 어? 이젠 우리 애들이 어깨가 아파할 걱정은 덜었어, 어? 완현호, 재학년도 전까지 자신 있겠지?
0: 아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작업반의 일반 재봉기로부터 수직, 수평, 쌍침, 이동식 재봉기들을 싹 다 만가동시키겠습니다.
1: 그래야지.
0: 예.
1: 역시 반장 동무 나하고 배짱이 맞거든. 어? 아, 반장 동무가 남자라면 내가 친구를 맺는 건데.
0: 대개나. 응? 아, 그럼 이제라도 기사장 동지하고 바지를 바꿔 입을까요?
1: 어? 참, 그 내가 말한 학교 여학생 가방 있지?
0: 이겁니다.
1: 어.
0: 헌데 어디 쓰시려고?
1: 어, 실은 우리 집에 딸한테 주자는 거요.
0: 아니, 수연이한테요?
1: 전에 낡은 제 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속이 걸려 내려가지 않더구만. 그래서
0: 에이구, 아, 난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에이. 아니, 아니, 기사장 동지, 저기 집에 동지가 옵니다. 기사장 동무, 반장 동무, 이걸 좀 보세요. 소학교 학생 가방이 또 하나 완성됐어요.
1: 그렇습니까?
0: 이야,
1: 이야, 이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선현장씨의 그림이 신통한데요. 예.
0: 정말. 이야. 아유, 아, 가방마다 이렇게 그림까지 새기니 이젠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가방을 삭갈 일도 없겠습니다.
1: 참, 집에 너무 이 가방을 받으시오.
0: 아니, 이건.
1: 예, 네. 이리만 펌쳐 사는 집엔 동물 잘 덮지 못했으나, 아, 수윤의 가방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 글쎄, 지 엄마가 가방 공장이 있으면서 제 딸한테 낡은 가방을 메워준단 말이오. 예, 자, 어서요.
0: 야, 기사장 동물 이러면 안 돼요.
1: 아니, 왜 그럽니까?
0: 기사장 동무, 반장 동무, 그 심정은 고마워요. 하지만 난 우리 수연이 하나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배인 동지, 반장 동무, 난 이번에 경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새 가방 도안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시며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수백 가지의 도안들까지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는데, 공장 책임일꾼인 난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도 새 책가방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1: 집에 있는 엄마.
0: 난 지금도 평범한 기술일꾼에 불과했던 내가 이 공장 지배인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앉던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시당위원장 동지, 제가 가방 공장 지배인으로 말입니까?
2: 예, 그래서 은옥 동무,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방 공장은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는 어머니 공장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안고 후대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어머니 공장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0: 예.
2: 자, 어머니 공장 지배인도 축하합니다.
0: 경미하는 김정은 동지.

의사선생님,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엄한 자료에 품이 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둘도 아닌 온 나라 수백만 아이들을 키우는 그 옥만 자리의 품을 거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만 여기시는 경의하는 성비서동지가 아니신가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 위대한 사랑에 보답이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0: 대학교 학생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서학교 학생용.
1: 반장이나마 수고하셨습니다.
0: 그리고 여건. 에그나 깜찍대다. 아 토끼가 가방을 빌나? 가방이 토끼를 안았나? 유치원용 어차.
1: 자 이런. 아 그렇게 질수 없이 세놓지 말고 부류별로 종류와 색깔별로 차곡차곡 해야지요.
0: 아유, 알았습니다. 그렇지.
2: 아 반장 농무. 우리가 가져온 대학생 가방은 왜 뒤쪽으로 밀어놓는 거요? 에?
0: 아이고 부분품 반장이요. 아 이걸 다 세우려니 별 수가 없어야지요. 아, 이런 땐 대학생 가방이야 무게에게 저 뒤에가 서는 게 좋지 뭘 그래요?
3: 뭐요? 아니 재봉 반장이요. 이 제품 견본실엔 재봉 반장밖에 없어?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0: 아니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3: 아이, 다 내가 뭐 할 말을 했어?
1: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안 제품 심사를 받는 이 기쁜 날에 그러다 싸우겠어. 어? 참.
0: 오늘.
1: 아, 지변 동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양화, 다색화, 다종화된 우리나라 가방들입니다. 우리나라 책가방.
0: 이야, 정말 굉장하군요.
1: 예.
0: 참, 기사장 너무 심사원들이 도착할 시간이 됐어요.
1: 예. 근데 그 심사원들의 요구성이 보통 높지 않다던데.
0: 정말 그런가 봐요. 시당위원회에서 특별히 선발했다니 준비를 잘해야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이구머니, 그럼 이 가방은 여기.
2: 아니, 재봉 반장 놈, 대학생 가방은 왜 또 앞으로 내오면서 야단이요? 도대체 무슨 변덕이요?
0: 반장 동무, 좀 전에 내 생각이 짧았어요. 심사를 받을 때야 응당 큰 애들 합장이 서야지요 뭐.
2: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매를 맞으란 말이요?
0: 온참, 아 매중에 천매가 제일 달다지 않나요? 그렇지요, 지벤덩지.
2: 이 왕두사리 같은 거.
0: 아니, 우리 수연이가?
4: 엄마!
0: 수연아, 너 여긴 왜 안 해?
4: 엄마, 나 새 책가방 보러 왔다.
0: 뭐?
4: 대고, 야, 정말 멋있구나. 큰엄마.
0: 아니, 지연아.
4: 큰엄마, 이거 세트 가방이나요?
0: 그럼, 우리 지연인 좋겠다. 달랑달랑 책 가방 밀거이요. 아유, 자, 봐라.
4: 야, 정말 겁네.
1: 무더니 좋아하는구만. 어?
0: 그러게 말입니다.
4: 나 한번 밀볼래요. 아야.
1: 저런. 아, 밀굴을 꼭 잡아야지 가방을 떠굽지 않나? 어?
4: 예, 알았어요.
0: 수연아, 가방을 놔라. 어서.
4: 엄마, 한 번만 밀볼래요. 이젠 가방을 안 떨굴게요.
0: 수연아, 그럼 어서. 인차 심사를 받아야 한단다. 어서.
4: 엄마, 한
0: 수연아.
4: 번만 좀 밀보세요.
5: 얘들아, 저거 새 가방이랑.
4: 이야!
5: 정말.
1: 아니, 이건 또 뭐야?
0: 아니.
1: 저 집에 농지. 아, 저희들은.
0: 그러게 말이에요.
6: 동무들, 수고합니다.
1: 아니, 시당위원장 동지가.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6: 예예. 예.
0: 시당위원장 동지. 그런데 소학생들은.
6: 집에 농무. 저희들이 바로 오늘 제품 심사를 맡은 심사원들이요.
1: 예. 예. 아, 이들이 말입니까?
6: 그렇소. 동무들,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오늘 심사는 가방을 집중 이용할 우리 학생들이 하도록 해야겠다고 말씀이 계셨소.
0: 예, 예. 우리 원수님께서 말입니까?
6: 예, 그래서 아니.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방의 질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 아, 참, 집에 있는 동무. 소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는 우리 수연이가 심사를 맡았어.
0: 예? 우리 수연이가요?
1: 그게 정말입니까?
0: 그게 정말입니까?
6: 예, 예. 아, 운옥집인. 어서 수연이에게 가방을 메워보. 왔어.
0: 장면.

0: 사방공장 지배인 이윤옥 전화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연아, 아직 멀었니?
1: 이젠 다 됐어요. 여건 내려올게. 엄마, 자요.
0: 아니, 이야, 정말 잘 그렸구나. 가방에 노구리와 곰. 야옹이도 있고.
1: 내가 학교 갈 때 빌 가방이가 아주.
0: 그래.
1: 예, 나 떠그릴래요.
0: 야, 수연아, 엄마 빨리 현장에 나가야 해.
2: 지배인 동무.
0: 아니, 시당 현장 동무죠.
2: 아, 은옥 동무, 기뻐하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금 여기 가방 공장으로 오고 계시오.
0: 예,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요? 그게 정말입니까?
2: 그래서 새해 첫 현지 지도로 평양 가방 공장부터 찾아보자고. 올해 자신의 행운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하시며 지금 여기로.

0: 집에 있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동씨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1: 지민 동지, 기사장 동무들
0: 여기 공장에 제품 견뎌실부터 찾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방들이 정말 멋있다고 가방 사태 흉년이 들었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1: 아니
0: 그러시면서 별 세상의 와무국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하고 간다고, 정말이지 제품 견본실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 집에 너무 이젠 됐습니다.
0: 그런데 그처럼 기뻐하시던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학교 학생 가방을, 바로 우리 수연이가 안고 좋아하던 그 가방을 손에 드시고 밀끈 부분을 한동안 살펴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 예.
0: 영문을 몰라하는 저희들에게 그이께서는 밀끈에 이렇게 해면을 끝에서 끝까지 두텁게 놓으면 손이 작은 소학교 아이들은 쥐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의 밀끈에는 해면을 어깨 부위에만 놓아줘야 한다고 다시미 이르시는 것이었습니다.
2: 뭐라고요?
1: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집에 있는 동지 반장 동무 단총 무슨 말을 해야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가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그 작은 손을 제일 먼저 생각하셨지.
2: 지배인 동지.
1: 자책감에 우리를 들지 못하는 저에게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상이 자식을 위하는 옴처럼 따뜻하지만 사다고, 어머니의 그 정성은 자식들에 따라 항상 구체적이고 세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꾼들은 후대들을 위해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을 다 품어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다시금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수연아.
3: 엄마야.
2: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예.
1: 수연아, 너의 그 작은 손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길동지 진성 경외하는 원수님은 우리 모두의

당시 지배인 은옥의 김초현, 기사장 상수의 조기용, 작업반장 모니의 김원주, 수연의 리인의 시당위원회 위원장 인호의 최혁, 부문품 작업반장의 김수봉, 서울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곽이온 남자 계유철 연출, 김은 편지, 어머니 마음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1990년대의 보천보 존작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6월 28일 월요일에 방송 순서 살려드리겠습니다. 5시 49분에 시 한 편입니다. 전숭 세대 6시에 버도 날씨가 있고 7시 버도 7시 17분에 문명의 향유 만복의 주인공들로 이런 제목의 방송 10시에 보내드립니다. 9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 자립의 피도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0시에 보도 날씨 10시

9시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6분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생활의 문길이 부른다. 20시에 있고 20시 10분 혁명전구의 세계신 군마 행군좌우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 시대의 첫자리. 25분 마감식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8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부끄러운 모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유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49분에 시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전숭 세대, 6시에 버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버도 날씨, 7시 17분이 문명의 향유자 만복의 주인공들로 이런 제목의 방송. 8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자립의 기치를 높이두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로군 구성 버건 혁명의 새 시대.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7시 50분에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8시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6분 시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생활의 문길이 부른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혁명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좌우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시대의 첫자리.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승세대.
1: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총을 잡고 맞받아 나아간 사람들. 침략의 불길에 강토가 타들어갈 때 피끓는 청춘을 결사의 돌격로에 세우고 철과 불 속에서 벼려진 세대. 유명도지 바위에 못디른 심장에 맹세의 글발을 쪼아 새긴 용사들. 그 심장으로 온수의 화점을 덮었다. 밀려들은 적 땅 그 앞에서 생의 마감이 아니라 삶의 전부인 조국을 생각한 세대. 한가리 결사전의 그 하루하루는 사생결단의 백첫날이었다. 쓰러진 전우의 두 눈도 감겨주지 못한 채, 오, 승리의 만세 높이 나아간 세대. 청춘도, 생명도, 사랑도 다 바쳐 조국수호 정신을 창조한 세대. 불멸할 그 정신을 영웅조선의 제부로 안고 강철의 용장을 우러러 7월의 광장을 굽이쳐간 전승세대여.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들을 우리는 굳이 세어보지 않는다. 산과 들의 역력한 위훈과 더불어 영웅시대의 군상으로 숨쉬는 모습들이 그대로 초계한 훈장이기에, 우러러라, 후손들이 대를 이어 경의를 드릴 위대한 정신을 물려준 세대의 영웅들이 열어놓은 이의 진경로 따라 백승의 전통만을 우리 빛내어 왔거니. 오, 조국수호의 넋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넘겨준 노병들. 조국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러운 좌지에서 영원한 화선의 생을 살아간 세대여. 천사의 야로 새긴 자랑찬 역사를 우리 또한 전승 세대가 되어 떨쳐가리라.

손승 세대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공은 방송은 고명송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언제나 우린 노동계급의 힘과 지혜와 슬기를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줄기찬 전선과 도약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노동계급의 대부대를 억세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청중앙위원회 부부장 전영훈 동지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린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한 진로를 펼쳐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강제 구차대 이후 찾으셔야 할 것, 돌보셔야 할 일이 그처럼 많으신 속에서도 경의하는 청주 동지께서 제일 먼저 만나시어 뜨거운 경의를 표하신 근로자들도 상원의 노동계급이었고 우리 공화국의 역사의 15번째로 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에 자리를 함께하신 국민들도 다름 아닌 천송의 노동계급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주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창조와 변혁에 가장 힘있는 용량으로 또 경결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풍모로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당중앙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체대의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결정관철을 자랑찬 중산성과로 빛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평범한 근로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운종을 다 베풀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어느 나라에나 노동계급으로 불리우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령의 믿음 속에 자기의 존엄과 용례를 빛내며 창조와 변혁에 가장 힘있는 용량,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그런 궁지 높은 대원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0: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정과 믿음은 우리의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위부대의 기상과 본대를 힘있게 돌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직청중앙연회 과장 최정국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측의 첫 지하전동차와 영성에서 타오른 새시대 천리마정신, 집단적 혁신의 봉화를 치켜들고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초쿠대의 용의를 빛내인

0: 금골광산 4호갱 고경찬 용공사대를 비롯하여 우리의 미동원 노동계급이 체결하는 빛나는 이윤들은 모두 위대한 오보위의 뜨거운 사랑과 종, 크나큰 믿음이 떠올린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뜻깊은 올해에 당제 그차대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나라 노동계급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상원과 춘송에서 타오른 기적적 중산의 봉화도 절세위인의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오직 당의 용도만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노동계급만이 창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종말이지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손길 아래 오늘 우리의 노동계급은 기존을 타파하고 한계에 부단히 도전하며 기적과 혁신의 활로를 힘차게 이뤄나가는 전위부대로 더욱 옥색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군사역사박물관 야외 전시구역에 건립하게 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군상기단에 설치한 군상 주제 현판 제막식이 25일 현재에서 진행됐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국방송 부상 류초룽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송 대표단과 베트남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리순국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베트남 국방송 부상 웬종 탕동지, 베트남 인민군 총정치국 부주임 레광밍 동지를 비롯한 국방송 총정치국, 베트남 군사역사박물관의 관계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군상기단 양옆에는 베트남 인민군 명예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류초룽 동지와 웬종 탕동지가 제막포를 벗겼습니다. 현판에는 웬남 조선 진선의 종이라는 글이, 해설판에는 웬남과 조선이 1950년 1월에 외교관계를 설정했으며 조선은 웬남 인민의 반미구국 항전식에 몰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도와줌으로써 웬남 혁명 승리에 기여하였다. 조선 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정신과 희생정신은 훌륭한 국제적 단결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상징이며 웬남 조선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군상기단 앞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개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웬남 사회주의공화국 국방송이 드린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송 대표단은 웬남 북부의 박닝시에 있는 조선인민군 열사 추모구역을 찾아 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2: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을 위해 판문구역에 다녀나간 인민군 관병들이 혁명강군의 기세든 없이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범위로 인민 세번적으로 연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웅대한 들고 각 부대 지휘관들은 건설장마다의 당조각 치는 구호와 표들을 집중 게시하고 군인 대중의 악량된 열의를 북돋아주는 선동공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공업 공장들과 병원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영광의 연대기를 휘날리며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업 공장들의 골조공사를 짧은 성과의 토대에서 부대에서는 설계, 시공, 감독 일꾼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고 인적인 공법들을 적극 담으면서 외벽 타일 붙이기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인내의 공장은 훗날에 가서도 선색이어 훌륭히 일도 세울 일념을 안고 군인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 제고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면서 건설된 환경 정리도 번듯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앞선 작업 방법을 활용해서 건조공사를 결속한 군인 건설자들이 내외부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모든 공정이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자재를 절약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이중 천정 시공과 전기 배선 작업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종합봉사소 건설을 맡은 인민군 관병들도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건축공사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혁명의 전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힘과 열정에 떠받들려 판문구역의 경공업 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는 자기의 차태를 떠올리며 그 면모를 나날이 일신하고 있습니다.
1: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북창화력발전연합교수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생산에 박차를 가

0: 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정상 운영을 중심거리로 들어지고 담당 기사와 운전공, 조작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용 2직장, 3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설비 상태에 맞게 조작과 운용을 책임적으로 하고 설비의 가동 일수를 늘리면서 맡겨진 전력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용 4직장, 5직장에서는 보일러 개통에 대한 급수 및 공기 조절과 진공 개통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열 손실을 극력 줄이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등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에 깊은 주목을 돌리면서 증산의 동력을 높입니다. 선행 공정을 담당한 하차 직장과 운탄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과학 기술의 생산 장성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방 직장을 비롯한 보장 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설비와 보조품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해서 전력 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당제 구차대회 결정에 떨쳐나서 용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간부들이 석탄 증산으로 조국의 번영에 참담할 애국의 마음 안고 석탄 생산에 더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혁명열 애국열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 사업을 화살로 거벌리면서 탄 조직과 지위를 박력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광 전진계 에서는 상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다음 교대에 도와주기, 한 탄차 도하기, 한 발파 도하기 이런 운동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합리적인 채탄 방법을 적극 받아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갱의 일꾼들은 곤양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자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정상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들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동 탄광 혁신갱과 령남 탄광 일갱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구를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망성 있는 탄밭들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어 채탄과 운반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빛과 열을 더해줄 더 높은 열이 안고 증산투쟁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단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석탄 전선을 힘있게 지원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송중앙기관 정무원들을 비롯한 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생산에 절실한 지원 물자들을 마련해서 보내줌으로써 지하 전투병들의 증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성과 경공업성, 재정성의 일꾼들은 인포청년탄, 조양해안청년탄광, 봉천 탄광이나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유약하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석탄 전선을 돕는 것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있다 있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인민봉사지도국, 중앙은행, 효명건설국, 중앙산업미술국의 정무원들도 많은 양의 비아린과 식료품, 세품을 탄광들에 넘겨주어 탄부들의 애국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기획위원회와 외무성, 노동성, 화학공업성, 량곡관리성, 건설건재공업성, 수산성, 석탄 생산에 절실한 품들과 노동보호물자들을 마련해서 개촌탄광, 287동청년탄광, 장청년탄광, 송남청년탄광, 월봉탄광 등이 지원했습니다. 석탄 전선 지원료 고조되는 속에 농업위원회와 최고재판소, 최치공 공업성, 대외경제성, 상업성, 품질감독위원회, 리움전기계공업국, 국가해사감독국, 기상수문국, 국가설계청국에서도 탄광들의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자재 등을 해결해 주어 지하 전투병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농군맹중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감독성, 문화성, 국가검열위원회, 자모피단공업국 등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해서 확보한 수많은 물자들을 탄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탄부들과 한 심정으로 탄광 지원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구요구운들과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흑룡 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의 탄차 베어링, 용접봉과

0: 각종 서공구 등을 넘겨줘 당직 구차대의 결정관천에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는 탄부들을 거무해 주었습니다.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요로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탄광을 위한 일이자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송이꽃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주므로 석탄 생산자들의 증산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1: 우리나라의 성북향사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27일에 진행된 경기에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21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끌어올리기에서 120kg, 축혀올리기에서 152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52kg을 들어올리고 종합 273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73kg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영예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0: 다음, 러시아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국가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20나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데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동일 러시아당은 349개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40여 명의 특수군사작전 참가자가 국가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준 국민들에게 투표하면서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한 것은 러시아인민이 나라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표시해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울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18일 국가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투표에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명송 정혜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손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24도씨, 해주 26도씨, 사리원 25도씨, 강계 22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5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0도씨, 남포 24도씨, 라손 22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강계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 라순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1도씨 25도씨, 신의주 11도씨 23도씨, 해주 14도씨 26도씨, 사리온 12도씨 26도씨, 강계 5도시 23도시, 원산 13도시 23도시, 함흥 14도시 25도시, 청진 10도시 21도시, 해산 2도시 21도시, 남포 13도시 25도시, 라순 9도시 21도시, 개성 13도시 25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미터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미터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미터로 불겠으나,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보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구찰에 의소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시대 발전에 맞는 새로운 과업을 재개하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지침은 세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릴수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 동력이 배가 되고 조국 본영의 활로가 더 빨리 열게 된다는 천리를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의 기친 없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함께 전국의 시군들이 영을 쓰며 일어나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민을 열어나가실 숭관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청소동지께서는 혁명 용도의 나날에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위나 3대 혁명으로 들끓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3대 혁명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사상 교양 거점부터 먼저 들리시어 기적 창조의 비결은 대중의 사상 정신력 발동이 있다고 하시며 사상 사업의 묘리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사상 혁명의 앞장선 단위들을 보시면 당 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는 감높은 평가도 해주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동지이셨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 등 새로운 대중운동도 발기하시고 대중의 축을 제거하고 충성심과 애국의 열도를 높이게 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청소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수천 수만의 3대 혁명 기수들을 자래우고 집단적 혁신의 불바람 속에 세계를 주름잡는 새로운 시대 속도, 새로운 시대 정신이 창조되기 위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청소 동지의 세련된 용도가 있어 3대 혁명의 기친 없이 혁명 진진을 튼튼히 다지며 시군 강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천만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를 더 고스란히 휘날리며 당제 구사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1: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논판 양호 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 좋은 결실을 마련했습니다. 선천군에서는 장곡 농장이 수십 종목의 논을 양호 논판으로 개조한 데 이어서 팽화목이 보장을 잘해서 흐뭇한 양호 풍경을 마련했습니다. 령천군에서는 장산 농장과 읍농장, 독승 농장을 논판 양호의 시범 단위들로 이 사이 경쟁 유리를 고조시키면서 좋은 적극 공급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기 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해서 논판 양호에 소요되는 모기를 전량 포장하도록 함으로써 논판 양호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운전군 읍농장과 련담 농장에서는 양호 논판들이 수십만 마리의 새끼 메기를 놓아주고 사양 관리를 과

0: 기술적으로 위해서 중체율을 훨씬 높였을 뿐 아니라 비오포기들을 하나같이 튼튼히 키워 풍요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구장군과 창성군에서도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읍농장을 비롯한 요로 농장들이 논판 양호 포존들을 만들고 물고기들에 대한 모기보장과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종결시를 안아봤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농장들에서 다 자란 물고기들을 제때에 호실없이 거두어들이도록 하면서 올해의 성과에 터리하여 다음에 논판 양호 면적을 도움드리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전체인님. 이 당 결정관 처리한 투쟁에 심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속에 자강도와 평안북도, 강원도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률을 북돋아주는 화선식 선전선동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자강도 예술단 예술인들과 도 예술선전대원들, 도안의 시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예술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현장 조건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종목들을 준비해가지고 당결정관처로 들끓는 주요 건설장들과 기업소 농장마다에서 투쟁과 전진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와 강원도 예술선전대들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경공업공장 건설장과 농촌살림집 건설장들에서 다채로운 종목들로 경제선동의 시류를 부단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합창 친근한 오보이, 우리는 조선사람, 여성독창 열망을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로 활발한 경제선동은 지방인민들도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무병무탈하고 근심걱정 없이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 실현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투쟁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이뤄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는 경제선동은 당제 9차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기훈 창조로 빛내려는 각지 근로자들의 애국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0: 당의 청년중시에 맞들고 남포시에서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올해만도 온천군 안성농원작업반에 생산건물 생활건물들도 서고 많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의 면모가 일신됐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전념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투쟁에서 청년들이 애국적 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는 한편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를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간속지 농사를 중시하고 강하게 내밀대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청춘의 수행을 떨쳐갈 신심도 높이 심찬 보물을 내짚은 탄원자들이 쌀로서 소국을 받드는 애국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사업과 생활에서 제도를 제때에 풀어주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농장 청년 작업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춰주기 위해 시에서는 강력한 건설 용량을 편성하고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어 생산 생활 건물 건설을 적극 내밀도록 했습니다. 분을 극복하며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을 받아들이고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시안의 당 정권기관들에서 건설 자재와 함께 올해 농사에서부터 대풍을 안아오도록 뜨락도르와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청년작업반의 청년학교,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침실, 축사 등이 급전히 갖추어짐으로써 농촌진지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천리마구역과 와우도구역 온천군에서는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자재보장을 선행시켜 강선농장 청년분조, 룡남목화농장 청년분조, 소화농장 청년분조의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을 본듯하게 건설했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청년들이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는 강서구역과 항구구역에서도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새로꾼인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의의있게 진행해서 앞선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며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분조 운동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포시의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로 감높이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보답해 나갈 일념 안고 주녀마다의 애국의 고설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1: 그다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신군국주의 망동을 규탄했습니다. 9.18 사변 발생 이를 전후하여 일본 당국은 일부 종객들을 내세워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전망위기 사태로 된다고 떠드는 한편 미국,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았으며 서남쪽 섬들에서 미사일 및 탄약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가 의도적으로 9.18 사변을 조작하고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주변 나라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죄행을 저질렀다고 단죄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한 죄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법을 다시 써먹으면서 전망위기 사태를 구실로 재군사화를 다고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일본의 신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조지시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일경,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로서 평일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24도씨, 해주 26도씨, 사리원 25도씨, 강계 22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5도씨, 총진 23도씨, 해산 20도씨, 남포 24도씨, 라선 22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강계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 라순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주로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1도씨 25도씨, 신의주 11도씨 23도씨, 해주 14도씨 26도씨, 사리원 12도씨 26도씨, 강계 5도씨 23도씨, 원산 13도씨 23도씨, 함흥 14도씨 25도씨, 총진 10도씨 21도씨, 해산 2도씨 21도씨, 남포 13도씨 25도씨, 라순 9도씨 21도씨, 개성 13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의 산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5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용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건설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문명의 향유자 만복의 주인공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완벽하게 실현할 유라의 수건을 간직하고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민의 문명 실현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종소로 유명한 칼마반도에 국보급의 해안 관광 도시가 일떠서고 백두산 지구에는 실용성과 다양성, 저용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들이 훌륭하게 일으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와 지방의 여러 지역들에는 현대적인 병원들과 종합봉사소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집으로 많은 사람의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인민의 웃음소리를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순관인민관이 떠올린 귀중한 결실인 동시에 모지않아 더욱 휘황찬란한 문명의 세계에 들어서게 될 우리 국가와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이는 축도입니다. 청진신발공장 지배인 윤합성 동지는 말합니다.
1: 우리 인민들이 쓰고 살 모든 생산물과 건설물은 마땅히 그 질에 있어서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창리 전 가정에 구현해 나가시는 절대의 원칙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행복과 문명의 실체들에 거이는 진정의 높이, 진정의 열도가 있습니다. 인민에게 최상의 것을 안겨주기 위한 지남없는 개척과 새로운 발전 경지, 끊임없는 질적 비약을 지향하며 그를 완강하게 실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절대의 혁명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 수 있는 위협입니다.
0: 이 윤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부강한 내를 당겨오기 위함에 시몬을 타바추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에 대해 생각할수록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인민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선색없이 꾸려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그의 분열의 로고가 뜨겁게 오려옵니다. 국가관광총국 조장 오현 동지는 우리나라 관광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를 백배해 주게 될 고귀한 지침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전개하신 영상이 숨음이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2: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 것만큼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게 매 건물들이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이 시공의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민이 문화관광지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이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기세를 늦추지 말고 건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이 운영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이 빈틈없이 갖출 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나날까지 또다시 동해의 명사 심리에 명도의 자욱을 새기시고 새 시대 관광산업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들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적인 명도와 그의 높으신 리상 크나큰 웅지에 떠받들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마침내 이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 또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이 동해 명승의 진미를 안겨줄 수 있는 문화생활 기지들이 갖춰진 명실공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이 해안관광도시로 일떠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몸소 진공 테이프를 끊으시고 원산 달마 해안관광지구를 돌아보시던 그날 인민을 위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우리 당이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온 수건 사업이 장기한 현실로 결속되었다고, 무궁무진한 우리의 개척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방대한 건설 사업을 통하여 보란듯이 과시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원산 달마지구의 전변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끝없는 혼신의 사업을 새겨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심오한 사색과 끝없는 노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 속에 아름다운 용서의 경치를 한껏 돋구며 종합적인 문화휴식 및 려양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온포근로자휴양소. 바로 이곳에도 지용지세가 기묘한 명당 자리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짐하신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준공의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몸과 가까이 배운 영광을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온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는 말합니다.
3: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이 성대에 진행되었던 그날 저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몸과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천장과 온천치료장을 비롯한 휴양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이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역사가 오랜 온포 온천지대의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개근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시종 만민이 하는 미소를 지으시는 경량 총비성지 존귀하신 용도는 저희 머릿속에 몸소 요리차례나 현재에 찾아오시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를 마련해 주시고신 경량 총비성지 불멸의 로고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0: 몇 해 전 한여름의 기나긴 해도 기울고 사람들 모두

0: 과 단잠에 들어있던 그 시각,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휴양소에 찾아오시 이민들이 휴양을 와서 휴식도 하고 온탕 치료도 할 수 있는 종합봉사기지,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던지. 온택 근로자 휴양소 신설공사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이곳을 지방 고유의 못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 건축술의 제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산간지역 문화 휴식 및 요양치료지로 더 훌륭히 일떠세워 이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당부하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진정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심혈과 로고가 나온 또 하나의 인민의 제보, 인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날로 개와 만발하는 사회주의 문명과 더불어 더욱이 기술계 또 하나의 행복의 성경으로 솟아난 연분진 해안공원 지구에도 몸소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찾아오시어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해안공원을 꾸리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 수 있는 대책들도 취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차업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는 영군진 해양요관 경리 안은별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1: 함경북도 안에 여러 곳을 현지 지도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창 건설 중인 당시 영군진 호텔 건설장을 찾으셨습니다. 영군진 호텔은 위대한 장군님께서의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중요 대상 건설이었으나 골조 공사를 끝낸 지 6년이 지나도록 외벽 타일 붙이기와 창문 설치를 끝내었을 뿐 아직 내부 미장도 완성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건설을 다 거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 주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여기로 올 때에는 호텔 건설을 빨리 끝낼 생각만 하고 왔는데 정자 와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어. 윤분진 호텔 주변에 훌륭한 봉사시설을 갖춘 윤분진 해양공원을 꾸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연우 청비수 동지께서는 윤분진이라고 하면 경치가 좋고 이름난 곳이라고 이곳에 이나 하나 꾸려놓을 무엇은 없다고 하시면서 윤분진 지역에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해안공원을 보란듯이 꾸려놓고 도화를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문명한 문화정소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문진 해양공원 정령 그곳은 공사의 어려움이나 앞서 인민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이 땅에 훌륭한 곳을 모두 찾아내요. 우리 인민들의 최상을 안겨주고 한 가지 혜택이라 도 해지게 하시려는 우리 경연의 총비서 동지 위민 헌신 책과 실천만이 안아올 수 있는 또 하나입니다.
0: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이 누리는 새 생활 속 새 문명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는 화성지구에도 살림지구와 함께 세적이고 다양한 문화 중소 생활 거점 건설을 병행시키는 사업 깊은 관심을 돌리시 신 총비서 동지의 땅길이 곳곳마다에 오다 진정 이 땅 위에 줄기차게 섞어주어른 새 문명의 실체들을 더듬어 볼수록 그 하나의 깃 그의 인민에 대한 유라의 사랑과 정여겨와 가슴 조져옵니다. 정녕 붕번영할 조국의 내일을 구상하시며 휘양한 설기도를 줄기차게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의 앞날은 그토록 휘황 찬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역들의 선진 문명으로 개화하는 발전 환경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가려는 우리 당의 출석의 의지에 떠받들려 이 땅 위에는 더욱 희한하고 눈부신 새 생활 새 문명의 터전들이 줄기차게 솟아날 것이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